0: 같이 연놈이
1: 해물 남물 물았지.
0: 양카 어수로 카파 어수로 카사 카크라 양카 체에서 지데케 에데마 이걸 야메 야우라니 사메파우라니 샤치라우 사메 마누수오 사메 년의 데이